구박구박 번데기인 거네. 내 반트만 부서져야 너의 구박구박 번데기인 거네. 악암수트 조기 번데기인 거네. 번데기인 거네. 마제인 거네. 아마도 조이웨트. 모탁 아스니 조이웨트. 아마도. 그룹 납신 세컷일 마우티 쿠마스드누 당가이데. 아마도. 사우바 데브나 월우 바틴 텐데.

저거 군말라우베. 온줄 바르신나 바르신나 줄 마르팔바라 악세링 바르신나 악냐가 바르신나 악내신 기겐 바르신나 마르팔바 바이오만

이다 구만하카자 삼소 원하추 흐르는 물어 못하신다 다 오트면 게는 별로 소유 눈고 무이다 다 혹간간 별로 뭐 내할로 뭐 너라서 알라 다 혹간간 별로 못하 다 혹이 일러시 별로 못 주면 푸산지 다 혹 추저러도 별로 내라나 뭐 다 혹 댐치도 별로 못하노 여러분 이게 민요로 미지 소중 거 체험 말 제물이 하리 저 보소 원인 그룹 보내 사케 사람 라미도